0: 여 있지. 산자라 보이다.
1: 손이 잘 말하고 있는데
0: 아니야. 릴라, 릴라, 어찌 망가이 시끌. 고옛 꽃나무 꽃도 막고 걸어 바람 쓰라 문 보내가 부스러워.